지금도 어디를 넣고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샹촌기 조이다 뻥깡 바바지 찍게 찍게 찍게 찍게 뻥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

지금도 모델 넣는 거 어떻게 찍지? 공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지금 너 보다 연락이 없어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0: 지금도 못 읽는 거 같아. 치키치키치키치키. 샹초키초이다. 뽕깡. 바바치치치키치키치키치키. 뽕깡깡깡깡깡깡깡깡깡.
1: 여러분, here'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 Paul McCartney, John Lennon, and George Harrison. Holy